0: twice.
1: Okay.
2: 맞아요?
1: 아, 잠깐만, 땡겨줄까?
2: We're creating 잠깐만. our own way.
0: 찍는다!
3: 브라보 수아라!
4: 뉴스 기업 앤 인포메이션 브라보 수아라!